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21일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붕괴 신주를 통해 코멘트를 발표하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어서 놀라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제적인 법의 지배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본과 일본의 여러분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대해 유엔과 유럽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0일 북조선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외무성의 아리오시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은 21일 오전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레졸 국무차관보 대리와 한국 외교부의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과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한 뒤 북조선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가기로 확인했습니다.
0: 북조선은 20일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 것은 3번 연속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20일 오후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조선은 보통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나 훈련을 하면 다음 날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8월 6일과 12일 발사 등 3번 연속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8월 17일부터 정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함에 따라 27일까지로 예정됐던 기간을 절반 정도인 21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미국의 요청으로 규모를 축소해 이뤄진 데 따라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는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실시한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기간이 당초의 절반 정도로 단축돼 2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는 20일 밤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서울은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했다며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종관계 구도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여정 씨는 또 19일 국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조선으로서는 한국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해를 기피하기 위해 니가타 현 등이 주최하는 중학생 대상 워크숍이 열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니가타시 주오구의 현장 주변을 시찰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니가타 현 등이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데 현내 중학생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내 중학생 10명이 참가했습니다. 19일은 요코타 메구미씨가 다니던 니가타시 주오구의 요리 중학교를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메구미씨는 하교 도중에 친구와 헤어진 뒤 집에서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메구미씨의 하교길을 따라가면서 납치 문제를 20년 이상 취재해온 니가타 일보사의 논설 편집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납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게 돼 있어 메구미 씨가 납치된 현장 주변의 모습을 태블릿으로 동영상 등을 찍었습니다. 참가한 가시와자키 시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우리는 니가타의 바다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 등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된다며 사건의 해결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찰 후 학생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동영상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주 워크숍에서 가시와자키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하스이케 가오로 씨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오는 11월에 니가타 시에서 열리는 잊지 말자 납치 현민 집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1: 한국에서 3년 전에 열린 당시 여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통일교회의 한학자 총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돼 양측은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재인 한학자 피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피고는 3년 전에 실시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교단 신자를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재판은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돼 특검 측은 교단은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 여사 측은 각각 기소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어 오는 3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0: 종무성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

0: 라는 뜻이고
1: 아타마가 이타이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2: 네츠가 아른데스.
3: 열이 있거든요.
1: 네츠는
0: 열,
1: 아르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1: 네츠가 아르는
0: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1: 데스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3: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1: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1: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1: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3: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다이지니
1: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탐에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どうしたんですか?
5: 喉が痛いんです。
6: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5: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7: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5: お大事に。
6: ハルさんの知恵袋。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3: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3: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3: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